꿈이었거든. 헤이, 으하, 어서 연이 크라 키워다. 내 몸 내를 빵. 오냐미에이, 메다와세. 오냐미에이, 니와여이. 오냐미에이, 니가 구워, 워, 워, 워, 워.